0: 피아니스트는 파울이라고 고르는 인물은 나왜 심판시던가?
1: 와다시와 쓰이타 토키니 카리가모 신데 시마이마시다.
0: 나왜 76호고니 이르노?
1: 이마 교선토모 군토모 와다시오 오이카게테 76호고니 가쿠레르 시카 나이데스.
0: 빨리 유령에 못돌아나이토.
1: 하이.
0: 소레와 아타라시 니무다. 제오미오 고로세. 피타이스루요. 시뻐사세나요네.
1: 하이. 가나라즈 나리마스.
0: 이마카라. 키미노 미부 요비다사레타.
2: 요미가에른다요.
3: 花香鱼找到了，花香鱼和钢琴师的联络点已经锁定，就在向阳这一点。我已经安排了针对向阳这一点的行动，钢琴师很可能就藏在那里。
4: 花香鱼的藏身地点确定了吗？
5: 确定了，我们已经请示了上级。

0: 백소령님 보고 드립니다. 저는 옥강교 수비중대 중대장 장희선입니다. 소령님의 지휘에 따르라는 상부의 명을 받았습니다.
1: 그래. 관준회장.
2: 네.
1: 자네들 이리 와봐. 이쪽은 어강 지역 순찰을 맡은 관준회장이다.
0: 네,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1: 잘 듣네. 내 말 잘 들어. 난 놈들이 이 다리를 폭파할 거라는 판단이다. 이미 침투 부대 하나가 넘어왔어. 이 다리를 지키는 건 두 사람한테 맡긴다. 자네들은 무조건 내 면을 따라 즉시 어강격 방어를 강화시켜. 장군대장, 다리 부족 고지에는 방어 변액을 배치했나?
0: 안 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합니다. 다리 양옆 인원과 차량을 밤낮으로 검문하고 있고 다리 위쪽 아래쪽 공격기점 방어를 위해 남은 병력 모두 배치했습니다.
1: 권준회장.
3: 네.
1: 다리 부족 고지 수비 임무를 막일 테니까 당장 공격점을 구축하고 밤낮으로 지켜.
2: 그럼 순찰은 어떻게 합니까?
4: 지금 내 지시에 따른다.
1: 자넨 다리 부족 고지만 제대로 지키면 놈들은 어강교 가까이 얼 수 없어.
2: 알겠습니다. 당장 산이 사람을 파견하겠습니다.
1: 그리고 저 부대 파견해서 수시로 두 중대 수비 상황을 검사할 것이다. 만약 수비가 해해지면 반드시 엄벌한다. 알겠나?
0: 네, 알겠습니다.

0: 너중이, 자네 법학 전문가라고 했지. 만약 자네더러 이 다리를 법학하라고 한다면 복약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
1: 저라면 저기 지진으로 파손된 뒤 다시 보관한 부위를 노릴 겁니다. 거기가 가장 폭파하기 쉽고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
0: 좋아. 그럼 이 임무는 자네가 맡아. 놈들이 이 다리를 폭파하려 한다면 우리가 도와야지.
2: 당장 대관들을 데려가서 폭약을 설치해.
1: 적들을 도와준다고요?
2: 그래. 시킨 대로 지내.
1: 예, 알겠습니다.
3: 我的初步计划是这样。 凌晨3点40分开始行动，二排和火力排负责占领北处的这个高点，有两重意义：第一，是以火力消灭控制桥面和桥两端的敌人，支援一排和工兵排的行动；第二，万一炸桥不顺利。

0: 소련님, 다리 북쪽에 있는 부대로 가보겠습니다.
1: 그래, 가봐.
0: 네.
2: 대대장님, 배치 끝냈습니다.
3: 벌써? 문제 없는 거지?
2: 문제 없습니다.
3: 전우 정치는 어디서?
2: 다리 남쪽 끝에 있는 벙커에 뒀습니다.
3: 좋아. 자네가 직접 해. 반드시 성공시켜.
2: 네, 알겠습니다.
3: 가봐.

0: 我们要不要跟我下水救人？是。你交给谁的？
1: 오늘 졌어! 이 백종한테 쫓단 말이야!
2: 성진이가 给 꼬미 반 방초!
3: 다리 부족 거지에 아직도 도군이 있습니다!
0: 다리 부족을 공격해! 남은 놈들을 소멸한다!
3: 네!
0: 김수상!
4: 네!
0: 당장 거지를 털어내!
4: 네, 알겠습니다! 살아라!
5: 그럼 엄마! 이미 양호! 我们救援。

0: 사단장님. 군단에서 통보입니다. 전방에 있는 적군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침투부대 하나가 미군의 후방에 있는 중요한 보급소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방에 보급물자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안전한 보급로와 옷광결을 온전히 지켜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1: 백성호 쪽은 어떻게 됐어?
0: 백소령은 적군의 옷광교 파괴 시도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옷광교에 지뢰 매설을 실시했습니다.
1: 뭐요? 그렇게 되면 옷광교가 폭발되는 거 아니야?
0: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뢰와 수레는 인명피해를 줄 수 있으나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 그래? 그렇게 하려면 폭탄의 양과 폭파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할 텐데.
0: 맞습니다.
2: 다시 확인해봐.
0: 네.
3: 맞아. 서배령 씨가 와. 그래. 서배령 씨가 와. 서배령. 그래 내라.
4: 그럼. 어느새 고민만. 어느새 고민만.
5: 怎么回事?

0: 선상직수 뭘 하십니까?
1: 나더러 당장 들어와서 피해 상황과 전투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셨어. 근데 지금은 중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아직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
2: 백설아님, 적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탄 두 발을 발사하더니 전부 철수했습니다.
1: 다리 부족 고지는 달아했나?
2: 상호 불명입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3: 선생님, 저희 중대가 다리 북쪽 거지를 점령했습니다.
1: 놈들이 스스로 포기한 건지 아니면 너희들 점령한 건지 사실대로 말해.
3: 그게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1: 그래, 좋아. 이제 가도 되겠네. 니들 각자 서김대로 자리를 지켜.
3: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1: 차단장님께서 전투 결과에 의문이 있으신지 나보고 당장 들어와서 보고하라고 하신다. 실은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좀 늦게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네.
3: 만약 적군이 다시 돌아와서 다리를 폭파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야, 이 병신아. 다리 보조 고지를 포기했다는 건 패배를 인정한 거야. 그리고 다리 보조 고지에 지원 없이는 옥경교에 접근할 수 없어. 사전에서 부위원대장이 두 연대를 이끌고 지원하러 오고 있으니 그 사람 연함에 따라.
3: 네, 알겠습니다.
4: 按照三班长口述命令执行。 陈树民代理我指挥。 梁晨。
5: 三班长，你说说，梁科长还有什么指示？他做什么去了呀？还有啊，科长为什么让我们撤回了？有什么计划？你都要说清楚了。
6: 老孟，你别着急，你慢慢说。科长打完信号弹就给我写了这张纸条，然后告诉我说，所有人员必须撤回营地。 目的是为了让敌人放松警惕，这样的话他的下一步行动才有可能成功。科长说前方咱们的进攻开始了，三排再把敌人弹药库一炸，敌人一定会急着往前方运送弹药，所以他就带着一班和工兵排长过江去了桥南的公路，准备劫持敌人运送炮弹还有炸药的汽车炸桥。哦，科长本来是不打算带着游击队的正队长去的，但是正队长说他有船可以渡江，地形熟悉，就带他走了。
5: 那科长对部队的行动有什么指示吗？科长说，师首长给的最后期限是今天早上9点必须炸掉一江桥。科长他一定争取在8点之前完成这个任务。但是，万一在8点之前没有炸掉一江桥，就让指导员用电台报告失职，然后率领全部人员重新夺取桥北高地。

0: 아, 근데 조선어 잘하네.
1: 아, 예전에 학교 다녀 때 조금 배웠었습니다.
0: 뭐, 잘 배웠네.
1: Of course. 또 만나봅시다.
0: 또 보자고.
1: 바이바이.

0: Bem.
1: Ya! 너네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를 좀 태워다 줄 수 있을까?
2: 죄송합니다. 저번에 가는 길인데 이미 저 축구합니다. 보십시오.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을 뿐이다.
1: 여기 자동차 정비 고수 있는데 한번 봐주라고 할게.
2: 좁은 말씀이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1: 한번 해봐.
2: 에이! 왜 그랬습니까?
1: 아이, 됐어. 아, 이 자식이 성격이 더러워. 건드리지 마.
2: 네.
1: 한번 해봐.
2: 감사합니다. 소리가 꽤 나면 같이 갑시다.

0: 야, 너.
1: 네, 또 들어보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시동이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2: 야, 너 내려.
1: 네.
3: 왜 있었을까? 할 말이 좀 있어.

0: 전 대장님, 투적을 촘포하십시오. 미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1: 씨발!
0: 전 대장님, 저희도 철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북구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1: 사우에서 이 거지를 사수하는 명령이다!
0: 예!
1: 씨발!

0: 문제가 심각해졌어. 적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미군이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어.
1: 그것도 옥강교 이남까지 철수할 예정인데 유리한 철수 통로의 옥강교가 우리 수중에서 중공군에 의해 파괴가 됐어.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군이 전멸 위기에 처했다. 이걸 어떻게 상부에 설명할 거냐 말이야.
2: 참모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미군 병무대가 다리 근처에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옥강교를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1: 그걸 누가 몰라서 하는 말인가? 사령부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어.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너와 너의 한계 중대를 지금 당장 발견해서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하셨다. 그것으로 너의 과오를 정산하라고 말이야.
2: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0: 건너편에서 공격해왔을 거다. 게다가 이 정비들의 파손 시간이 얼마 안 됐어. 놈들의 위치는 이쪽이다. 놈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병장 추격해.
1: 예, 알겠습니다. 산 위로 추격한다. 빨리!

0: 얘들아! 내가 놈들들 날 따라와! 저들의 모조리 소멸하자!
1: 앞사람부터! 떨어진 놈은 군법으로 처리한다!
2: 右边埋伏，
3: 二小组，右边埋伏，
4: 接应一组。

0: 为目标，赶紧到你部队那里去。
1: 장난이가 자네 저기 놈들의 재화고 하루 정도 잠보네 그리고 아직 그 새끼 가는 즉시 사살해
0: 예하겠습니다 일부대 조차
2: 네 따라와
3: 你把纪律馆带过去，顺便汇报一下我们这边的情况。
4: 好，
3: 大排长，郑队长，我们去下游找科长。
5: 好。
3: 呀！
6: 大军和平行军还没回来吗？
3: 科长，是不会丢下他们自己退下来的，
6: 除非。
3: 我要去找科长，纪律馆，你放开我的狗！你要现在不回去治疗。
7: 你这一辈子就见不到科长，陈队长，陈队长，走！陈队长，走！Lieutenant
8: Colonel, the enemy is catching up.
7: Have Delta Company to block them along the way. The rest of you, empty the shells, blow up all the vehicles and heavy weapons. We're going up and find our way out.
8: Yes, sir.

0: 마십시오.
1: 알았어. 내 반드시 량진 동진을 찾아내겠어. 동지들도 지원군 동지를 도와 강북을 계속 수색하도록 가오.
2: 네, 알았습니다. 반드시 양진 동지를 찾아내겠습니다.
1: 가자.

0: 옥수가 네가 어찌 된 일이야? 괴뢰군들이 오늘만 해도 두 번이나 마을에 와서 낯선 사람들 모두 끌고 갔다.
1: 우리 군이 지금 강북까지 해방했습니다.
0: 마을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도 알고 있다. 이 고생도 이젠 끝이 보이는구나.
1: 아바이,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0: 무슨 일인데? 말해봐.
1: 강인근 마들과의 연락 많이 하지도 있습니까?
0: 응, 있다. 우리가 각별히 조심한다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1: 부상을 당한 채로 강에 빠진 지원군 종사병 동지가 여기까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바이께서 인근 마들에 연락해 강간을 수색하라고 해주십시오. 그 동지는 찾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28 좌우에 키가 큰 정년이고 리성 많군데 군복을 입었습니다.
0: 알겠다.
1: 부탁드립니다.

0: 대장님.
1: 강인근 방어선에서 놈들이 정찰부대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군 몇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2: 그래? 지난 공격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수작이야. 설마
1: 혹시 저희가 쫓고 있는 그 공관 말입니다. 놈들도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2: 그럴 수도 있지. 우리와 몇 번이나 마주치는 걸 보면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야. 사단에 가서 강인근 부대들에게 순찰 강화시켜달라고 요청해. 특히 야간 순찰 말이야. 그리고 사내 대원들을 파견해서 주변 마을에 감시와 검문을 강화시켜.
1: 네, 알겠습니다.
2: 가봐.

0: vai.
1: Oh. 아무 소식 없습니까?
2: 그 마을에 연계해봤는데 아직 지원군 동지에 관한 소식은 없더라. 괴뢰군의 검문이 많이 엄해졌다. 여기로 오는데도 한참을 하게. 그래서 내 약초패러 나왔다고 하니까 굳이서야 불어주더라. 어, 이건 널 호출하고 가져온 쌀밥과 김치다. 어서 먹어.
1: 감사합니다, 아빠이.
2: 옥수아,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지금 검문이 너무 심하다. 게다가 네 얼굴 아는 사람도 많지 않으냐.
1: 맞습니다, 아빠이.
3: 报告 进来 师长
4: 江南的侦察小组都回来了
3: 回来了 但是没有找到科长 其中一个小组还抓获了一个俘虏 据俘虏交代 敌人也在搜寻科长 但是也没有找到 江北派出去

0: 어르신! 여기서 범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편에 적군이 있어 위험합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1: 저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 저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바로 가겠어.
0: 빨리 가십시오. 야. 이제 그 군사금지구역으로 됐거나 오시면 안 됩니다.
2: 야. 가자, 우리.
1: 여기 풀이 좋아서 소가 잘 먹는다. 우리 많이 배 가자. 어?
3: 네, 아빠님. 어. 아빠, 여기 사람 있어요.

0: 저기 우리 저와 저가 잘못어. 안에 좀 배우다가 집에 가져갈래가 그래요.
1: 그만하고 빨리 가십시오. 강의금은 전부 금지 구역입니다.
0: 알았어 알았어. 안에 요 불만 챙겼어. 바로 가겠어 그냥.
1: 빨리 가십시오. 야.

0: 이 사람 빨리 수리했을게나.
1: 아니 수리했습니다고?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 너무 위험하오.
0: 자말 말고 빨리 씻기나 하게. 나한테 생각 다 있네.
1: 야야야 알았어.
0: 자네 배워놓은 풀이 큰 쓸모가 있네.

0: 야, 오수가 빨리 와봐. 이 사람 네가 찾는 그 동무 맞아?
1: 맞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다.
0: 네.
2: 몹시 허약하구나. 12시면 상자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 살려낼 수 있겠는지 모르겠구나.
1: 아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아발,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2: 내 침과 약초 그리고 달게다 인삼을 가져왔다. 여보, 얼른 가서 삼계탕을 끓여.
3: 네, 삼계탕 끓여올게요.
2: 상처 깨끗이 하고 약초를 발라보자. 그리고 삼계탕을 먹여보자. 탕을 삼킬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게다.
1: 제가 구급 가방 가져왔습니다. 먼저 선처부터 소독해 줍니다.
4: 昨天晚上我做了一个噩梦，我梦见你受了很重的伤，鲜血流了一地，我一下从梦中惊醒，再也无法入眠。人们常说梦是反的，我真希望如此。现在我只能默默的许愿，期待着你平安归来，还像以前一样。
5: 是那个健健康康、高高兴兴、阳光灿烂的青年军人。
6: 文干事，高主任，
4: 在干啥子嘞？高主任，您坐。
6: 文干事，我来啊，是有一个任务要交给你。什么任务？ 你也晓得，我们的战线已经推进到了豫江北岸，敌我双方在江两岸暂时陷入了焦灼状态，所以啊，对敌宣传广播目前就不再是敌工科工作的重点了。再加上这一次豫江桥的战斗，我们的部队俘获了不少美军的俘虏，这么多的俘虏，那可是不。

0: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1: 땀이 난다는 건 좋은 일이야. 네 할머니 죽을 써 왔어요. 좀 이따 먹여봐라.
0: 아바이, 언제쯤이면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1: 글쎄. 그러나 이 젊은이 원체질이 좋아서 꼭 깨어날 거다. 아, 됐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날이 어두우면 저 괴뢰군들이 마구 총질한다. 내일 다시 올 때 먹을 것들이랑 같이 다 주마.
2: 고맙습니다, 아바이. 조심히 가십시오.

0: 대장님, 감찰조에서 상황 보고 들어왔습니다.
1: 그래? 무슨 상황이야?
0: 몇 며칠 마을 주민들이 각종 핑계를 대고 강 인근을 오가고 있답니다.
1: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알아냈어?
0: 입을 꼭 닫고 있어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잡아와서 신문해랍니까?
1: 아니야, 필요 없어. 그들 입에서 저게 정자병을 찾으러 갔다고 나와도 무슨 소용이겠어. 그냥 차게 놔둬. 그 지역 수비부대에게 연락해서 뭔 안고 있는지 알아봐.
0: 예, 알겠습니다.

0: 나는 세탁부 여기 따르러 갔어.
1: 특히 누가 있다 그래요?
0: 아니야, 목숨이 이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 이대로 너무 위험하. 무슨 상황인지 살펴봐야겠어. 당신이 계속 앞으로 가고 나 남아서 살피다가 이내 따라가겠어.

0: 여보, 여보, 당신은 그 앞에 있어.
1: 괴로군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어. 이대로 가면 안 돼.
0: 그럼 이제 어떡하?
2: 당신은 이거 메고 있다가 내가 전원들을 따돌리면 그때 가서 없으면 안 돼. 빨리 피신하라고 알려줘. 자, 남자군들이 필경 사수제가 할 거야.
0: 그럼 당신은 그 사람 없는데 잡히면 어떡하고요?
2: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숨어. 다시 저 숲속에 숨어. 빨리.
0: 아니, 여보.
2: 야,
0: 꼭 숨으시라고요.

0: 어디 갔어?
1: 누구나?
0: 저 제가 가보자. 저기야, 빨리 따라붙어.
2: 不是不让你动吗？你怎么出来了？我在里面憋得有点难受，我就想出来动一动。奥斯卡，伤口，奥斯卡，没，可你拉手，你俩都跟我屋里打扰我있어。
3: 아바이는요? 구류관들이 어디 같이 왔습니까?
2: 아바의 놈들 다른 곳이 떠돌리고 있어. 이 산을 수색할 수 있으니 빨리 우리 다른 데 피하라고 해.
3: 어디서 다 놀았습니까? 따라오던 자네를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2: 두 명이야, 두 명이. 저 이리 뒤에서 우리 따라오고 있어. 어떻게 할까?
0: 出什么事儿了?
4: 有两名朝鲜军跟着他们，崔老爹把他们引开了，但是他们已经跟到了离这里很近的地方。我们现在必须转移。
0: 我去救他。梁子豪，梁子豪，你刚才听我的排弹换音，他这么重新翻了，我容易假戏？他们攻击我的吧？安德烈斯，你排弹也不能，把他捉起来查吧。啊！高警察！
5: 아이고, 이거 국군이었구만. 그런 건 난 또 빨치산인가 해서 무서워서 도망쳤지.
6: 아, 하문군은 하문군은 어디 갔어?
5: 아, 이제 도망치다가 터졌는데 나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아,
6: 용아, 빨리 이제 다른 애로 말하지 않으며 죽어버리겠어. 아, 왜 왔는지 빨리 불어. 권준이는 어딨어?
5: 아, 나 약초패로 나왔어. 광준이는 이제 도망치다 버려서.
6: 그러지 말. 그만 안 놔뒀겠어. 됐어.
0: 영감탱이가 우리 따돌리고 분명 할 마음.

0: 그때 소식 전해가 틀림없어. 우리가 지금 다른 걸 수색해봐도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거야.
1: 그럼 어떡해.
0: 일단 데려가자. 대단장님께서 방법이 있으실 거야.
2: 밤에 조심하셔.
3: 지영군 당시부터 살리고 보자. 너희

0: 아직도 음식과 약초 냄새 나는 걸 보면 떠난지 얼마 안 됐을 거야. 떠난지 3시간이 안 되고 중증자도 있어. 멀리는 못 가. 반경 10km 안에 사사치 수색해. 나온 거 있으면 바로 추격해. 그리고 사변에 연락해. 강인근 부대들에게 약간 순찰을 강화하라고 요청해. 절대 놈들이 강을 건너게 해서 안 돼.
1: 배웠습니다.
2: 거기 세 명, 이리 와봐.
3: 是怎么了？一团的张参谋说，他们在江北的前沿部队听到了江南岸边山上传来了枪声。
4: 南岸？现在没有我们的部队呀，会不会是朝鲜游击队？
3: 有可能，和科长有关。不行，这事不能耽误，立马上和北岸的游击队取得联系，设法探听到南岸的消息。我去找参谋长报告。
5: 请师让我们侦察连的同志趁夜前往南岸，寻找科长的下落。好，阿妹，내 처 아바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죠. 안돼，大绝命이다。지금우리 同志安全한데보내는게제일중요해。 아바 이름 모르겠어.
6: 崔大娘在说什么？嗯，她说天气变了，还是让我们抬着你走吧。没事，我能行。你必须要上担架，不然不让你走了。
7: 行的时候会让你们抬的，缓一下吧。我想想该怎么办。你要带我去哪儿？去我乘船的地方。
6: 现在情况有变，我只好今晚冒险送你过江。你丧船的地方危险吗？船还好，不太容易被发现。但是我们三个人过去，就不好说了。我们可以找个地方避一避，等到天黑后，我再去拿船。敌人肯定会进行搜索，我们跟敌人。 是顺着一个方向走的，以我们这个速度，早晚。

0: 뭐야? 소란 피우기나.
1: 대장님, 여기 섰습니다.
2: 지나간 지
0: 얼마 안 돼서 세 명이고 우리 조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조던 놈들이 여기로 빠져나간 거야. 주모!
3: 바깥 국에다 놔! 계속 추격해!

0: 숙아, 빨리 배에 타.
1: 양동진 내달라고 갑시오. 순찰대가 곧 돌아옵니다. 제가 적을 유인할 테니 양동진 내달라고 가십시오.
0: 너 혼자서? 안 돼! 안 돼!
1: 아메, 빨리 가.
0: 빨리 배에 타!
1: 마.

0: 우리 사단의 새로 부임한 장참장이 각 부대 작전 배치를 지시한다.
1: 지피지기 백전불태. 먼저 첫 부대대 임무를 내리겠다. 백대대장. 사단 작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석히 우리가 이어받을 지역에 적군의 군사 배치 상황과 동향을 알아오게.
2: 네, 알겠습니다.
3: 胖狐臭用何氏狐臭净，胖狐臭用何氏狐臭净，狐臭也叫腋臭，自己难受，旁人难闻。对工作、社交、婚姻都带来不良影响。使用何氏狐臭净，不怕运动，不怕出汗，腋下清爽无狐臭。何氏狐臭净，二十九年的老品牌，一款惊人的产品。了解男女狐臭腋臭，何氏狐臭净，全国各大药店、天猫、京东、淘宝、抖音、百度、3600。订购热线4006362838。
4: 请您记住这个养心药，益安宁丸。胸口憋闷，就像压着大石头，很难睡着，又容易醒。用好药，养好心，益安宁丸，为您养心。请您记住这个养心药，益安宁丸。气短乏力，气儿上不来，一动就累，走几步就要停一停。
3: 用好药，养好心，益安宁丸，为您养心。益安宁丸，百年传承，14味名贵药材，只为养好心。益安宁丸，中国发明专利，一种治疗冠心病的药物及其制备方法。用好药，养好心，百年益安宁丸，祝您心脏平安。

0: 比如空军的直接支援，我们还没有。毛主席说，战略上要藐视敌人，战术上要重视敌人，所以我们要做好充分的准备，一定要打胜这一仗，用胜利迎接和平的到来。
1: 怎么进来也不报告啊？上了军校，这规矩还不入衔了？
2: 你可回来了你啊！
3: 大家先饶我一会儿，我先跟师长报告。
1: 报告师长，我从石家庄高级部校毕业了。
2: 这是我的毕业证，还有个人鉴定。
4: 成绩优异，表现出色，
1: 好啊，各科都是优秀啊。
4: 师长，这侦察科有陈副科长，梁晨回来就来我们团吧。我们团的团长可一直缺位呢。
1: 刘政委啊，你这是要给我当政委啊？
4: 啊？
1: 怎么梁晨的工作安排你都敢定？
4: 这两年我不也是又当爹又当妈，师长政委一把抓呀？
1: 嗯，
4: 怎么没有团长，没有信心带领一团打胜仗了？
1: 师长，看您说的。
4: 没有团长，我们照样打胜仗，完成任务。但我想着跟梁晨搭档，您可以把我们一团的任务加码嘛。
5: 哎，老刘，你这是公然和我们司令部抢人啊！
6: 我可不敢啊！
4: 好了好了，言归正传啊。哎，你回去坐吧。
5: 是。
4: 关于梁晨同志的工作安排，师里会专门开会研究，报给上级党委决定。
5: 현재 놈들의 군사 배치 상황과 동향을 속히 조사하라는 사단장님의 명령이 있었다. 오늘 이들 부른 건 구체적인 작전 방안을 계획하기 위해서다.
7: 그럼 저희 이제 공격 들어갑니까? 대통령님께서 대가 불문하고 단독으로 북진해 남북 통일시키자는 말씀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8: 뭐 흥분 될 거 있다고? 대통령? 대통령도 미군의 말 들어야 돼.
9: 미군이 그만 두겠다는데
8: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있겠어?
7: 아니, 그럼 저희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정찰한 겁니까?
8: 니들은 내 어뢰 부하들이니까 있는 대로 말해줄게. 대신 함부로 발설하면 안 돼.
10: 저희는 첩보대대 대원들입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1: 맞습니다. 대장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대장님이 발설하지 말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5: 내 판단대로라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분명 중국과 북한의 격분을 살 거다. 그럼
8: 보복성 공격을 해오겠지.
4: 봐봐. 전선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노출된 건 우리 군 진지야. 만약에 너희들이 공격한다면 제일 유리한 목표는 바로 우리다.
7: 대장님께서 형세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려들을 사단장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4: 지금 선보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단도적으로 부진해서 전역을 통일할 생각이 뜰도 있는데 나보고 거기에 참을 기어앉으라고? 미쳤어?
8: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너희들이 대규모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믿게 하면 사전에 대비해서 너희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미군의 지지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휴전 전에 허무하게 주는 거 피할 수 있어.
7: 배치하십시오. 저희 모두 대장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5: 최근에 저구에 있는 여우서대와 연락한 적 있어?
7: 그게 그들이 통신기가 고장났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방에 있는 정찰 조말로는 그들이 활동이 빈번해 놈들이 피해를 꽤 입었나 봅니다.
8: 그래? 일단 여우서대와 연락을 취하도록 해. 그 다음 근처에 놈을 차출해서 통신기를 보내.

0: 아니야. 우선 한 명만 보내고 여우서대와 연락된 게 확인된 다음에 그때 통신기를 들고 내려간다.
1: 네.
0: 아 그리고 여우서대가 요즘 무슨 작전 있어?
1: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땐 놈들이 방송국을 공격할 거라고 했습니다.
0: 방송국? 큰 전

0: 둘을 앞뒀을 때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
1: 그 말씀은
0: 놈들의 주의를 끌면 안 되니 먼저 출발한 대화한테 여우소려와 만나면 저버대 정찰 작전을 협조하는 것 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전해.
1: 네, 알겠습니다.
0: 가봐.

0: 이정!
1: 돌아왔구나.
2: 아, 그래. 세장님은?
1: 안녕히 계셔.
3: 아직도 못 고쳤어?
4: 네, 정폭기가 타버렸는데 부품이 없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3: 부품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상부에 중요한 정보를 보고 드려야 된단 말이야.
4: 적군의 통신기에 있을 겁니다.
3: 적군의 통신기라면 다 사령부에 있을 건데 거기 수비 심해. 너 지금 이거 말이라고 해?
5: 상대함님, 저 돌아왔습니다. 방송국 상황 파악 완료되었습니다.
3: 얘기해봐.
5: 인원 총 5명이고 여자 3명, 남자 2명이었습니다. 매일 밤 7시면 주둔지에서 방송국으로 출발하고 8시 반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한 10시쯤에 방송을 마치고 다시 걸어서 수준지로 돌아갑니다. 방송국의 위치는 전방 3호 주인지 뒤에 100m 내는 갱도 안에 있고 2명이 밤낮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3: 여기 주둔지에서 방송국까지 얼마나 멀어?
5: 네, 여기 한 5km 정도이고 중도에 매복하기 적합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권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밤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요즘 우리 소대 피해가 너무 커. 적군 수비구역 내에서 작전하는 거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게 좋아.
5: 하지만 상부에서 조속히 방송국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 그래도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돼.
6: 참대장님, 확성기 안에 우리가 찾는 부품이 있습니다.
7: 任务 분배는 이제 이렇게 大家都记住了吧？
8: 记好了，记好了。马上分头通知，参加行动的各部队，做好准备。明天早饭之后出发，在指定位置开始搜索。是是。如果还有什么问题的话，你们可以向赵科长请示。老赵，具体的行动由你来负责。别，还是听梁副参谋长。这本来就是你们保卫部门的事儿，我呢就是来支援协调的。
9: 再说了，我这刚回来，还有很多事情要了解熟悉，你就别客气了啊！赵科长，报告，梁副参谋长，参谋长让您过去。好，我马上过去。你们看看，我说的没错吧？老赵，这就交给你了啊。好。哎，
10: 科长，
9: 你说。
10: 要不要我告诉你黄干事他们驻地的位置？我是做什么工作的？我需要你告诉我吗？我一到市里我就搞清楚了，这要不是身不由己，我第一个就冲锋过去了。行啊，
3: 오늘 밤 통신병과 수비병을 제외한 모든 대원을 작전에 참가해. 방송국 습격하고 확성기를 탈취한다. 그리고 8명 방송국 주둔지 공격한다. 여기 방송원 제하고도 많은 군관이 있을 것이다. 성동격서 서로 협력한다. 확성기 탈취 작전은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하고 주둔지 공격은 최대한 요란하게 진행한다. 이제 구체적인 임무를 배치한다.
11: 대략 상황은 就是这样，回头找时间咱俩再沟通啊。
12: 行，有关问题我都记下了。今天我回去之后就开始去各团了解情况和他们的意见。今天？你看看表。
13: 这都几点了？天马上就要黑了，去看看文杰吧，他7点左右就要出发去前线广播了。是，韩立参谋长，晓得心疼您啊。嗯，去广播个事，老表搞得可不神秘嘛。哎，出来了，出来了。
14: 副参谋长，副参谋长，
13: 麒麟鬼，你怎么在这儿？
14: 哎呀，科长，我可算见到你了。 听说你回来，全连都要来看您。那连长不让，科长，您啥时候回侦察连啊？大家都可想你了。
13: 我也想你。

0: 다치지 마. 부탁해. 자꾸 소멸하고 확성기 해사.
1: 이만 집단은 남북인민의 평화 의지를 무시하고 교정 작전의 타결을 제재하여 남조선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성모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꿈을 다시 한번 물거품으로 돌아가.